0: 주던 어제 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now 빠진 옷이여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제 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now 빠진 옷이여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
1: 魔镜啊魔镜，谁是世界上最漂亮的女孩？
2: 回皇后是白开水公主。
1: 什么？我都毒死白水公主了，怎么还有一位白开水？
3: 因为我每天都有喝水啊，喝水除了可以促进新陈代谢，还能让皮肤白皙透亮呢。
1: 这么神奇？来人啊，快把水给我拿来。
3: 人类一天至少要摄取2000到3000cc 的水分哦。淡江之声提醒您。
4: 你就是白雪公主吧？
5: 你好。
4: 哎，我看呐、啊，你一个印堂快要发黑了。来来来，只要这一颗药，就可以完全根治从头到脚的任何疾病哦。
5: 哇，太神奇了吧！我来试试。
6: 公主，等一下，
7: 这个没有政府的许可证字号，不要吃。
8: 药品不是万灵丹，切勿乱吃保平安。淡江之声关心您。